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해 29일 오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며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 백악관 시추에이션 룸에서 회의를 연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신문 뉴욕타임스는 29일 트럼프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회의가 약 2시간 동안 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고위관리의 발언으로서 트럼프 정부는 합의가 가깝다고 보는 한편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를 포함해 논의가 계속되는 문제도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여러 관계자가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그 사이에 핵 문제를 협의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양국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매체들은 29일 양해각서 관련 협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전쟁 종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파르스 통신은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 중에 12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1조 9천억 엔을 즉시 지불할 것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하는 레바논의 완전한 휴전이 담겨 있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란은 협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합의가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정세입니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 중인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새로운 대규모 공격이 계획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고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재차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는 5월 25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재 중인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SNS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외교가 아닌 미사일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재차 요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블라시우크 대통령 고문이 29일 키이우에서 NHK 등의 취재에 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서 사용된 러시아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회수한 전자부품을 조사했는데 사용된 것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에서 제조된 것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의존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자국의 기술을 통해 강력한 미사일을 계속해서 제조하려 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아시아와 서방의 방위 담당 강요들이 모여 안보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 안보 회의가 29일 밤 싱가포르에서 개막해 기조 강연한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또럼 공산당 서기장은 국제 질서는 위협이나 무력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자제를 통해 형성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시아 안보 회의는 29일 밤 싱가포르에서 개막해 아시아와 서방 등 약 40개국에서 방위 담당 강요와 고위 관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도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0: 도럼 서기장은 국제 질서는 위압이나 무력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자제를 통해 형성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이 요구하는 것은 대국의 존재나 부재가 아니라 책임 있는 관여라고 지적했습니다.
1: 방위성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이나 장비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마련한 사령부에 자위관 4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령부는 나토가 2024년에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이나 장비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마련했으며 나토 회원국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가 중입니다. 방위성은 이 사령부에 자위관 4명을 파견해 다음 달부터 계획 이반과 조정 등의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9일 강요회의 후 기자단에게 자위단 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보이는 새로운 전투 방법 등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일본의 방위체제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4월부터 5월에 걸쳐 정부와 일본은행이 총 11조엔 남짓의 시장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개입으로 엔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엔화 강세가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일본은행은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 사이에 총 11조 7,349억 엔을 투입해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한 달간의 시장 개입 규모로서는 1991년 이후 최대입니다. 시장 개입의 구체적인 일자와 횟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4월 30일에는 엔화 매입 달러 매도의 시장 개입으로 엔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급격히 엔화 강세가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5월 초순에 걸쳐 급격히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엔화 시세가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서 달러당 159엔대에서 추이하고 있어 개입 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은 재작년 7월 이후 처음인데 당시는 이틀 연속 개입했고 개입 규모는 총 5조 5천억 엔 남짓이었습니다.
1: 알에서 부화시켜 키우는 이른바 완전 양식으로 생산된 장어의 일반 판매가 세계 최초로 29일부터 시험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어와 관련해서는 멸종 우려가 지적되고 있어 자원 보호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시험 판매가 시작된 것은 오이타현에 있는 수산회사가 완전 양식한 일본 장어로 29일부터 도내 점포와 유통 대기업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냉동 장어구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쿄 주오구에 있는 수산회사가 경영하는 요리점에서는 마리당 4,500엔으로 판매됐으며 방문한 사람들이 잇따라 구입했습니다. 도쿄도내 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은 장어를 구입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장어라서 문을 열기 4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 어떤 맛이 날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양식은 인공적으로 부화시킨 치어를 키우기 때문에 천연 치어를 포획할 필요가 없어 자원을 지키면서 공급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술로서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수산회사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는 등 4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 판매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

0: 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 日本で는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2: 何?
1: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2: どんなこと?
1: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2: したい는 します
1: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3: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0: 라면을 먹고 싶어요.
2: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1: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0: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2: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が食べたいです. 라멘が食べたいです.
1: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2: 긴카쿠지, 긴카쿠지.
1: 가요는
2: 이키마스, 이키마스입니다.
1: 긴카쿠지에 가요는
2: 긴카쿠지니 이키마스입니다.
1: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に行きたいです.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大丈夫?
2: 大丈夫?
1: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2: 大丈夫ですか?
1: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7: はい!
6: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7: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6: 北海道、いいね!
7: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6: 오야?
5: 大丈夫? 顔が 赤いよ?
8: 하루상의 지혜袋
0: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1: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0: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1: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었어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0: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2: 네, 오늘은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계속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 중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90세가 넘으신 지금도 왕성하게 일본에서 학생분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2: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로서 오래 활동하고 계시는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유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재욱 씨와 제가 오늘 도쿄에 있는 김유홍 선생님의 자택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자택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누추한 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방이, 이 집 앉아 있는 이대 여기가 어떻게 하냐, 방이 세 방을 갖다가 한 칸으로 만들었어요. 마야 프리로서, 내가, 다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 새 방이라고 그럴까, 아, 새로운 맛이 나기 때문에, 누추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새로운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2: 네. 아주 넓고 좋은 방이죠.
0: 그럼요. 선생님 지금 누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넓고 가운데 이렇게 큰 원탑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둘러앉아서 오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도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인연인지는 몰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진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 사람의 거리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나는 통 연하장 노안 쓰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한 물 갔다 두 물 갔다 해가지고 난 세상하고 등지고 살 생각을 썼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신문에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도 나중에 나올 얘기에 나오겠지만, 예, 이바라기 놀이꽃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가지고, 그 시인 덕택에 시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와서, 그때마다 날 불러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 아,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사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선생님, 연락, 전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난, 아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나도 다리도 부자연스럽고, 아, 좋지 않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으니까, 앉아만 계시 좋다. 그치,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시들어버리니까, 젊은 그 활동을 할 때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했던 것이, 계속을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은, 아유,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1: 네, 생일이 5월 26일이니까 93살.
2: 선생님, 밖에 안 보이십니다.
1: 우리 93살이에요, 네.
0: 그러면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현역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연세에 이렇게 건강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소리가 우선 나와야 돼요. 음성이 있어야지, 목소리, 성량이 있어야 될 텐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또, 말을 하면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라는 몸, 자음, 연습을 해야 할 텐데, 나는 그거는 계속 하고 있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입 미술, 하는데 뭐냐면, 아야, 어여, 오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타차, 카타파라를 갖다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지르는 거. 그걸로 시작을 하고. 그걸로 하루가 시작해서 음성이 가다듬어진다고.
0: 저희 괜찮아요. 아나운서들이 좀 네. 본보기가 되는데.
2: 네. 선생님께 있어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1: 아, 이 사람들. 난, 일본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살아왔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지금 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살아왔다가는 남이 살게 해주었다. 그런 비동의역인데, 그런 말은 우리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난, 절실히 느낀다고요. 그 사람들 덕택에 난 살아왔다고 지금 살고 있어요. 덕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네. 그러면 이 선생님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 아흔이 넘으셔도 현역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젊을 때하고 지금은 어떤 또 다른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1: 물론이요. 제일 처음에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몇 번씩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 나이들도 들고 다 80대 사람들도 있어요.
2: 그래서 네.
1: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 나하고 입 놀리는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 나는 내가 일본 말에 좋은 저 속담이 많지 않지만 우리말도 속담이 많지만 일본 말에 나는 그게 예전부터 좋아하는 것이 일본 속담. 일본 사람들이 큰 속담을 좋아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속담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할 일은 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만 한다든지 또 옛날에 지팡이를 의지할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립을 해라. 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말씀 써가면서 했는데 와서 무슨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일달력이라고 그래. 일인력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0: 그렇죠. 네. 일본의 달력이죠. 네. 하루에 한 장씩 떼는 거.
1: 그래. 거기에 한 마디씩 다 있다고 그래. 그런 말이.
0: 좋은 말이 있습니다. 네.
1: 그런 말을 갖다가 번역을 하자. 우리 출판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출판사는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어쨌든 그걸 번역을 하자고 하루에 일주일씩 만나서 일주일에 한 3시간 동안 일을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 일본을 갖다가 공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예정을 따가지고 했다고. 근데 하루는 처음엔 좋았어요. 예정대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하나 하는데 하루가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 넘어가지 못해요. 일본 말에 말에 대해서 생각나고 또 일본 말을 갖다가 아 이런 말은 어떠냐 이런 말이 한 가지 말, 세 가지 말, 네 가지 말로서 표현을 일본 말이 많아요.
0: 그렇죠.
1: 그런 말을 갖다가 나오면 가령 일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저 조용히 걷자. 남들이 이렇게 저 들키지 않게 걷자 하는 것 갖다가 스마사키 아르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스리아시 뭐 저 앙에아시 승에아시 스리아시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그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랬더니 말을 못해. 일본 사람들이 이러면 이제 아 나 이제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찾는 세상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을 탁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이거 찾고 찾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2: 네. 네.
1: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은 못해요. 시간이 너무 잡아서 그래서 번역 못하고 그냥 입 놀리는 연습이에요. 입 놀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0: 그것도 공부죠.
2: 공부죠. 네. 네. 네, 소개가 늦었습니다. 여기서 김용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5년에 한국에서 일본의 메이지 대학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선구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한국어를 가르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셨을까요?
1: 네, 역시 NHK의 덕택입니다. NHK의

0: 아나운서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명색이 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1960년대다. 60년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NHK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한 친화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회의에서 불려가지고 거기서 말을 가르쳐달라. 근데 그걸 나보다 윗사람이 한 분 계셔가지고 김동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초급이 끝나서 중급으로 가야 되는데 중급 선생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 시작을 한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1: 1960년대라면 네. 정말 저희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0: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제일 교포 사람들도 있었,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일본 사람 가운데 관리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또 통신사 기자라든지 신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그 인기도 그렇게 없는 한국이지만은 그 한글 배우려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재석으로 온 거예요.
2: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60년대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을까요?
0: 네, 김동준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손을 써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1: 아, 직접 만드시고.
0: 네.
1: 제가 듣기로는 김동준 선생님 한국의 그 학교 교과서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국어 교과서.
0: 네네.
1: 교재가 이렇게 없던 시절에.
0: 없던 시절이요.
1: 직접 만드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아주 깜짝 놀란 변화. 네. 한국 붐, 한류 붐이.
0: 그렇죠.
1: 일본에서 일게 됐는데요. 그 한류 붐이 일면서 선생님 가르치던 학생층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있었나요?
0: 네, 좋습니다. 실은 1970년대에 들어가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보자, 또 보자, 다시 보자, 공부하자 하는 붐이 있었어요. 아. 그때 뭐냐면 기마민족설이라고 일본의 기원, 일본인의 기원이 어디냐, 기마민족이다. 이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한국계 사람들이 우리의 원류가 아니냐 이런 설이 유력해져 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다카마츠스카라고 하는 데서 72년인가 73년에 고분이 발견됐어요. 네. 그때 고분이 발견됐는데 그때 말이죠.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던 오우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은 도쿄 대학교에 우리말 선생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와세다 대학교 강사로 계셨거든. 그 선생님이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서 날 보고 저 와세다 대학 어학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가르치는데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서 추천할 테니까 와서 가르칠 수 있느냐 제가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아직 정식으로 임명을 받지 못했는데 74년, 그러니까, 74년인가, 그때,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아직 저, 사령장도 받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에, 오리엔테이션에 어떤 건가로 오리엔테이션 나왔더니, 저, 강당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도 여러가지, 18가지 말 가지고 가르치는, 와세다 대학교, 어학연구소가 있는데 그 어학연구소에서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 되게 모였어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 이런 책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이 책은 회화가 중심이라서 재밌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설명이에요. 네. 근데 여러 사람이 그 여러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르는데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어는 한국어로 돌아갔는데 그때 날 보고도 한마디 해달라고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벼랑에 나와서 예정도 없던 말을 하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 지금 다카마츠스카에서 고분이 발견해서 붐이 있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게 났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았다 근데 내가 보기에 아우 한국이라고 한국어라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조선어 조선어제 한국이라는 말을 한마디

0: 다음에 84년대 NHK에서 그 한국어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1: 그러셨군요.
0: 네.
1: 아주 지금 60년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상당히 한국어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한국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 바뀌었죠.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우리 교포,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그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84년도에 오해 선생님이 라디오에 강사로 계셨고 그때 오해 선생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발음지도로서 나가서 석화연이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발음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석 달이 지났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책이 많이 팔렸었는데 7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처음에. 근데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때 말이죠 석수들에서 투고가 많이 들어요. 투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편지가 들어오는데 어떤 편지냐면은 제일 많은 편지가 소리 목소리가 아니 우리 말을 배우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애들도 다 앞에 라디오 앞에서 텔레비 앞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말을 공부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기 전에 아이 이제 환전을 시작합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시작하는데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한 말이 필요한데 네. 그러게 이 섭섭합니다. 그런 수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디렉터가 허투없이 오해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텍스트는 다음번 텍스트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텍스트는 날 보고 이때 김유홍 선생님께 써달라고 그러고 그 오해 선생님은 잠시 쉬십시오. 그래서 내가 쓰기 시작하는 건 난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근데 내가 하는 나 서울 태생인데 네. 내가 우리 집안 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집안 친구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 누정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갖다가 말로 쓰면 되는 그래가지고 그럴 때부터 내 본격적으로 강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1: 네,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 댁에 와서요.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벌써
2: 시간이
1: 되어버렸네요.
2: 아직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해 29일 오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며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 백악관 시추에이션 룸에서 회의를 연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신문 뉴욕타임스는 29일 트럼프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회의가 약 2시간 동안 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고위관리의 발언으로서 트럼프 정부는 합의가 가깝다고 보는 한편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를 포함해 논의가 계속되는 문제도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여러 관계자가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그 사이에 핵 문제를 협의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양국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매체들은 29일 양해각서 관련 협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전쟁 종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파르스 통신은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 중에 12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1조 9천억 엔을 즉시 지불할 것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하는 레바논의 완전한 휴전이 담겨 있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란은 협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합의가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정세입니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 중인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새로운 대규모 공격이 계획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고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재차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는 5월 25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재 중인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SNS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외교가 아닌 미사일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재차 요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블라시우크 대통령 고문이 29일 키이우에서 NHK 등의 취재에 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서 사용된 러시아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회수한 전자부품을 조사했는데 사용된 것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에서 제조된 것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의존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자국의 기술을 통해 강력한 미사일을 계속해서 제조하려 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아시아와 서방의 방위 담당 강요들이 모여 안보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 안보 회의가 29일 밤 싱가포르에서 개막해 기조 강연한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또럼 공산당 서기장은 국제 질서는 위협이나 무력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자제를 통해 형성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시아 안보 회의는 29일 밤 싱가포르에서 개막해 아시아와 서방 등 약 40개국에서 방위 담당 강요와 고위 관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도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또럼 서기장은 국제 질서는 위협이나 무력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자제를 통해 형성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이 요구하는 것은 대국의 존재나 부재가 아니라 책임 있는 관여라고 지적했습니다.
1: 방위성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이나 장비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마련한 사령부에 자위관 4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령부는 나토가 2024년에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이나 장비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마련했으며 나토 회원국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가 중입니다. 방위성은 이 사령부의 자위관 4명을 파견해 다음 달부터 계획 이반과 조정 등의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9일 강요회의 후 기자단에게 자위단 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보이는 새로운 전투 방법 등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일본의 방위체제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4월부터 5월에 걸쳐 정부와 일본은행이 총 11조엔 남짓의 시장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개입으로 엔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엔화 강세가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일본은행은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 사이에 총 11조 7,349억 엔을 투입해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한 달간의 시장 개입 규모로서는 1991년 이후 최대입니다. 시장 개입의 구체적인 일자와 횟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4월 30일에는 엔화 매입 달러 매도의 시장 개입으로 엔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급격히 엔화 강세가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5월 초순에 걸쳐 급격히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엔화 시세가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서 달러당 159엔대에서 추이하고 있어 개입 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은 재작년 7월 이후 처음인데 당시는 이틀 연속 개입했고 개입 규모는 총 5조 5천억 엔 남짓이었습니다.
1: 알에서 부화시켜 키우는 이른바 완전 양식으로 생산된 장어의 일반 판매가 세계 최초로 29일부터 시험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어와 관련해서는 멸종 우려가 지적되고 있어 자원 보호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시험 판매가 시작된 것은 오이타 현에 있는 수산회사가 완전 양식한 일본 장어로 29일부터 도내 점포와 유통 대기업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냉동 장어구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쿄 주오구에 있는 수산회사가 경영하는 요리점에서는 마리당 4,500엔으로 판매됐으며 방문한 사람들이 잇따라 구입했습니다. 도쿄도 내 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은 장어를 구입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장어라서 문을 열기 4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 어떤 맛이 날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양식은 인공적으로 부화시킨 치어를 키우기 때문에 천연 치어를 포획할 필요가 없어 자원을 지키면서 공급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술로서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가 추진돼 왔습니다. 수산회사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는 등 4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 판매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5: 大丈夫?
0: 괜찮아?
5: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

0: Yes.
1: 는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must형에서 must를 빼고 tie를 붙입니다.
2: 동사 보다, 미루의 must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3: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1: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3: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1: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 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1: 그렇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3: 미타이 데스. 유키가 미타이 데스. 유키가 미타이 데스.
2: 잘 하셨어요?
1: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일본에 뭐가 싶어요?
5: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1: 뜻을 확인할까요?
4: 일본에 뭐가 싶어요?
2: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 일본에는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3: 나니
1: 무엇을 사용합니다. 나니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3: どんな こと
1: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3: したい는 します
1: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5: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2: 라면을 먹고 싶어요.
3: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1: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2: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が食べたいです. 라멘が食べたいです.
1: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3: 긴카쿠지, 긴카쿠지.
1: 가요는
3: 이키마스, 이키마스
1: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3: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大丈夫?
3: 大丈夫?
1: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3: 大丈夫ですか?
1: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8: はい!
7: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8: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7: 北海道? いいね!
8: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7: おや?
6: 大丈夫? 顔が赤いよ。
9: 春さんの知恵袋。
2: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1: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2: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1: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2: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계속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 중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90세가 넘으신 지금도 왕성하게 일본에서 학생분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0: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로서 오래 활동하고 계시는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유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재욱 씨와 제가 오늘 도쿄에 있는 김유홍 선생님의 자택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자택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누추한 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방이 이 집 앉아 있는 이대 여기가 어떻게 하냐. 방이 세 방을 갖다가 한 칸으로 만들었어요. 마야 후리로서, 내가, 다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 새 방이라고 그럴까. 아, 새로운 맛이 나기 때문에 누추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새로운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2: 네. 아주 넓고 좋은 방이죠.
0: 그럼요. 선생님 네. 지금 누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넓고 가운데 이렇게 큰 원탑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둘러앉아서 오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도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인연인지 몰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 사람의 거리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나는 통 연하장도 안 쓰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한 물 갔다 두 물 갔다 해가지고 난 세상하고 등지고 살 생각을 했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신문에

0: 얼굴이나 타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도 나중에 나올 얘기에 나오겠지만, 이바라기 놀이꽃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가지고, 그 시인 덕택에 시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와서, 그때마다 날 불러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사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선생님, 연락, 전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는, 아이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나도 다리도 부자연스럽고, 아, 좋지 않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니까, 앉아만 계시 좋다. 그치만,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시들어 버리니까, 젊은 그 활동을 할때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번 무리다. 그러면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했던 것이 계속 돼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은, 아유,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0: 네, 생일이 5월 26일이니까 93살.
1: 아유, 선생님, 밖에 안
0: 우리
1: 보이십니다.
0: 93살이에요. 네.
2: 그러면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현역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연세에 이렇게 건강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소리가 우선 나와야 돼요. 음성이 있어야지, 목소리, 성량이 있어야 될 텐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또, 말을 하면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라는 모음, 자음, 연습을 해야 할 텐데, 나는 그거는 계속 하고 있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어서, 하는데, 뭐냐면, 아야, 어여, 가나다라, 마바사, 아타차카타파라, 이러다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지르는 거. 그걸로서 시작을 하고. 그걸로 하루가 시작해서 음성이 가다듬어진다고.
2: 저희 아나운서들이 좀
1: 굉장하네요.
2: 본보기가 되는.
1: 네. 네. 선생님께 있어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0: 아, 이 사람들. 난, 일본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살아왔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지금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살아왔다가는 남이 살게 해주었다. 그런 비동의역인데, 그런 말은 우리말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 절실히 느낀다고요. 그 사람들 덕택에 난 살아왔다고 지금 살고 있어요. 덕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2: 네. 그러면 이 선생님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 아흔이 넘으셔도 현역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젊을 때하고 지금은 어떤 또 다른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0: 물론이요. 제일 처음에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몇 번씩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 나이들도 들고 다 80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봐서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 나하고 입 놀리는 연습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는 내가 일본 말에 좋은 저 속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말도 속담이 많지만 일본 말에 나는 그게 예전부터 좋아하는 것이 일본 속담. 일본 사람들이 참 속담을 좋아해서 나이 든 사람들 다 속담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할 일은 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만 한다든지 또 옛날에 지팡이를 의지할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립을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말씀 써가면서 했는데 와서 무슨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일탄력이라고 일인력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2: 그렇죠 일본의
0: 네,
2: 달력이죠 하루에 한 장씩 떼는 거
0: 그래 거기에 한마디씩 다 있다고 그런 말이
2: 좋은
0: 그래서
2: 말이 있습니다 네
0: 그런 말을 갖다가 번역을 하자 우리 출판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이 출판사는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어쨌든 그걸 번역을 하자고 하루에 일주일씩 만나서 일주일에 한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 분을 갖다가 공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예정을 따가지고 했다고. 근데 하루는 처음엔 좋았어요. 예정대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하나 하는데 하루가 일주일에 일주일이 넘어가지 못해요. 일본 말에, 말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또 일본 말을 갖다가 아, 이런 말은 어떠냐. 일본 말이 한 가지 말, 세 가지 말, 네 가지 말로서 표현을 일본 말이 많아요.
2: 그렇죠.
0: 그런 말을 갖다가 나오면 가령 일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조용히 걷자. 남들이 이렇게 들키지 않게 걷자 하는 것 갖다가, 스마사키야르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스리야시, 뭐, 앙에야시, 승에야시, 스리야시,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그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랬더니, 말을 못 해. 일본 사람들이 이러면 이제 아, 나 이제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찾는 세상이 그냥 스마트폰을 탁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이거 찾고 잡았다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은 못해요. 시간이 너무 잡혀서 그래서 번역은 못하고 그냥 입 놀리는 연습이에요. 입 놀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2: 그것도 공부죠.
1: 그것도 공부죠.
2: 네.
1: 네. 네, 소개가 늦었습니다. 여기서 김용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5년에 한국에서 일본의 메이지 대학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선구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한국어를 가르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셨을까요?
0: 네, 그 역시 NHK의 덕택입니다. NHK의 아나운서로서 일을 하고 명색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1960년대다. 60년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NHK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한 친화회라고 하는 회가 있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회에서 불려가지고 거기서 말을 가르쳐달라. 근데 그걸 나보다 윗사람이 한분 계셔가지고 김동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초급이 끝나서 중급으로 가야 되는데 중급 선생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나한테 어떻게 할수 없느냐. 그래서 그 시작을 한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2: 1960년대라면
0: 네.
2: 정말 제 상상이 잘안 가는데 그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0: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는 제일 교포 사람들도 있어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일본 사람 가운데 관리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또 통신사 기자라든지 신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인기도 그렇게 없는 한국이지만은 그 한국을 배우려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 그 사람들 제사로 오는 거예요.
1: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60년대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을까요?
0: 네, 김동준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한 것도 있었지만은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손을 써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2: 직접
0: 네, 네.
2: 만드시고. 제가 듣기로는 김동준 선생님 한국의 그 학교 교과서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국어 교과서.
0: 네.
2: 교재가 이렇게 없던 시절에
0: 없던 시절이요.
2: 직접
0: 네.
2: 만드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아주 깜짝 놀란 변화, 한국 붐, 한류 붐이
0: 그렇죠.
2: 일본에서 일게 됐는데요. 그 한류 붐이 일면서 선생님 가르치던 학생층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있었나요?
0: 네, 좋습니다. 실은 1970년대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보자, 또 보자, 다시 보자, 공부하자 하는 붐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기마민족설이라고 일본의 기원, 일본인의 기원이 어디냐, 기마민족이다. 이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한국계 사람들이 우리의 원류가 아니냐 이런 설이 유력해져 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다카마츠스카라고 하는 데서 72년인가 73년에 고분이
2: 그렇죠.
0: 발견됐어요. 그때에 고분이 발돼가지고 발견됐는데 그때 말이죠.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던 오해 선생님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은 도쿄 대학교에 우리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와세다 대학교 강사로 계셨거든. 그 선생님이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서 날 보고 와세다 대학 어학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가르치는데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서 추천할 테니까 와서 가르칠 수 있느냐, 제가 낼수 있느냐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아직 정식으로 임명을 받지 못했는데 74년, 그러니까 74년인가 그때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아직 저 사정장도 받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에 오리엔테이션에 어떤 공간으로 오는지 나왔더니 저 강당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도 여러 가지 18가지 말 가지고 가르치는 와세다 대학교 어학연구소가 있는데 그 어학연구소에서 가르칠 때그 사람들 되게 모였어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 이런 책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이 책은 회화가 중심이라서 재밌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여러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르는 데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어는 한국어로 돌아갔는데 그때 날 보고 누가 한마디 해달라고.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벼랑간 나와서 예정도 없던 말을 하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 지금 닭가마트스가 해서 고분이 발견해서 붐이 있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게 났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았다. 근데 내가 보기에 아우 한국이라고 한국어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조센고 조센고 조선어 조선어지 한국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것도 나는 생각 외였었고. 그런데 나도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저 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상 외였지만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앞으로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어 책을 갖다 가르치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이 가면서 와세다 대학교 학생, 내가 선생이 됐는데 그 선생이 된 다음에 84년대 NHK에서 그 한국어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1: 그러셨군요.
0: 네.
1: 아주 지금 60년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상당히 한국어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한국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 바뀌었죠.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우리 교포,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그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84년도에 오해 선생님이 라디오에 강사로 계셨고 그때 오해 선생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발음 지도로서 나가서 첫 과외를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발음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석달 지났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책이 많이 팔렸었는데 7만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처음에. 근데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때 말이죠 석달 지나서 투고가 많이 들어요. 투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편지가 들어오는데 어떤 편지냐면은 제일 많은 편지가 소리 목소리가 아니 우리말을 배우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애들도 다 앞에서 라디오 앞에서 테레비 앞에서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말을 공부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기 전에 아이 환전을 시작한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시작하는데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한 말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 섭섭합니다. 그런 수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디렉터가 허투없이 오해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텍스트는 다음번 텍스트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텍스트는 날 보고 이때 김유호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그러고 그 오해 선생님은 잠시 쉬십시오. 그래서 내가 쓰기 시작하는 건데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한. 근데 내가 하는 난 서울 태생인데 내가 우리 집안 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죠. 집안 친구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 누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같다고 말로 쓰면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럴 때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강사를 시작 나온 거예요.
1: 네,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 댁에 와서요,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벌써
2: 시간이
1: 되어버렸네요.
2: 아직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2: 네, 오늘은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계속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 중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90세가 넘으신 지금도 왕성하게 일본에서 학생분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2: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로서 오래 활동하고 계시는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유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재욱 씨와 제가 오늘 도쿄에 있는 김용 선생님의 자택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자택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누추한 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방이, 이집 앉아 있는 이대, 여기가 어떻게 되냐. 방이 세 방을 갖다가 한 칸으로 만들었어요. 마야프리로서, 내가, 다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 새 방이라고 그럴까? 아, 새로운 맛이 나기 때문에 누추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새로운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2: 아주 넓고 좋은 방이죠?
0: 그러게요. 선생님 지금 누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넓고 저 가운데 이렇게 큰 원탁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둘러앉아서 오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도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인연인지는 몰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 사람의 거리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나는 통 연하장 노안 쓰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한물 갔다 두물 갔다 해가지고 난 세상하고 등지고 살 생각을 했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신문에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도 나중에 나올 얘기에 나오겠지만, 이바라기 놀이꽃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가지고, 그 시인 덕택에 시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와서, 그때마다 날 불러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아, 선생님, 연락, 전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는, 아이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나도 다리도 부자연스럽고, 아, 좋지 않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으니까 앉아만 계시 좋다. 그치만,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시들어 버리니까, 젊은 그 활동을 갖다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번 물리라. 그러면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했던 것이 계속 돼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은, 아유,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1: 네, 생일이 5월 26일이니까 93살.
2: 아유, 선생님, 밖에 안
1: 우리
2: 보이십니다.
1: 93살이에요. 네.
0: 그러면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현역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연세에 이렇게 건강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소리가 우선 나와야 돼요. 음성이 있어야지, 목소리, 성량이 있어야 될 텐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또, 말을 하면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라는 모음, 자음, 연습을 해야 할 텐데, 나는 그거는 계속 하고 있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미우스, 하는데, 뭐냐면, 아야, 어여,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아타차카타파라를 갖다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지르는 거. 그걸로서 시작을 하고. 그걸로 하루가 시작해서 음성이 가다듬어진다고.
0: 저희 아나운서들이 좀
2: 대단하네요. 네.
0: 본보기가 되겠네.
2: 네. 선생님께 있어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1: 아, 이 사람들. 난, 일본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살아왔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지금 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살아왔다가는 남이 살게 해주었다 그런 비동의역인데 그런 말은 우리 말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 절실히 느낀다고요. 그 사람들 덕택에 난 살아왔다 그리고 살고 있어요. 덕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0: 네. 그러면 이 선생님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 아흔이 넘으셔도 현역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젊을 때하고 지금은 어떤 또 다른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1: 물론이요. 제일 처음에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몇 번씩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 나이들도 들고 다 80대 사람들도 있어요.
2: 그래서 네.
1: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 나하고 입 놀리는 연습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나는 내가 일본 말에 좋은 저 속담이 많지 않지만 우리말도 속담이 많지만 일본 말에 나는 그게 예전부터 좋아하는 것이 일본 속담 일본 사람들이 큰 속담을 좋아해서 나이 든 사람들 다 속담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할 일은 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만 한다든지 또 옛날에 지팡이를 의지할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립을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말씀 써가면서 했는데 와서 무슨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일달력이라고 그래 일인력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0: 그렇죠 네, 일본의 달력이죠 네, 하루에 한 장씩 떼는 거
1: 그래 거기에 한 마디씩 다 있다고 그래 그런 말이
0: 좋은 말이 있습니다 네,
1: 그런 말을 갖다가 번역을 하자 우리 출판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출판사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어쨌든 그걸 번역을 하자고 하루에 일주일씩 만나서 일주일에 한 3시간 동안 일을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 분을 갖다가 공부하면 되겠다.

0: 저 조용히 걷자. 남들이 이렇게 들키지 않게 걷자 하는 것 갖다가 스마사티 야르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스리야시 뭐저 앙헤야시 승헤야시 스리야시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그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랬더니 말을 못 해. 일본 사람들이 이러면 이제, 아, 나 이제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찾는 세상이 그냥 스마트폰을 탁 해서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은 못해요. 시간이 너무 잡혀서. 그래서 번역은 못하고 그냥 입 놀리는 연습이에요. 입 놀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1: 그것도 공부죠.
2: 그것도 공부죠. 네. 네, 소개가 늦었습니다. 여기서 김희용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5년에 한국에서 일본의 메이지 대학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선구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한국어를 가르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셨을까요?
0: 네, 그 역시 NHK의 덕택입니다. NHK의 아나운서로서 일을 하고 명색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1960년대다. 60년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NHK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한 친화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회의에서 불려가지고 거기서 말을 가르쳐달라. 근데 그걸 나보다 윗사람이 한분 계셔가지고, 김동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초급이 끝나서 중급으로 가야 할 텐데, 중급 선생이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나한테 어떻게 할수 없느냐. 그래서 그 시작을 한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1: 1960년대라면
0: 네.
1: 정말 소위 상상이 잘안 가는데, 그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0: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제일 교포 사람들도 있어,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일본 사람 가운데 관리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또 통신사 기자라든지 신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인기도 그렇게 없는 한국이지만은 그 한국을 배우려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 그 사람들 제사로 오는 거예요.
2: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60년대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을까요?
0: 네, 김동준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한 것도 있었지만은,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손을 써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1: 직접
0: 네.
1: 만드시고. 제가 듣기로는 김동준 선생님 한국의 그 학교 교과서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국어 교과서. 교재가 이렇게 없던 시절에
0: 없던 시절이요.
1: 직접 만드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아주 깜짝 놀란 변화, 한국 붐, 한류 붐이
0: 그렇죠.
1: 일본에서 일게 됐는데요. 그 한류 붐이 일면서 선생님 가르치던 학생층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있었나요?
0: 네, 좋습니다. 실은 1970년대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보자, 또 보자, 다시 보자, 공부하자 하는 붐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은, 기마민족설이라고, 일본의 기원, 일본인의 기원이 어디냐, 기마민족이다. 이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한국계 사람들이 우리의 원류가 아니냐, 이런 설이 유력해져 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다카마츠스카라고 하는 데서 72년인가 73년에 고분이
1: 그렇죠.
0: 발견됐어요. 그때에 고분이 발돼가지고 발견됐는데, 그때 말이죠,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던 오해 선생님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은 도쿄대학교에 우리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와세다대학교 강사로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서 날 보고, 와세다 대학 어학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가르치는데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서 추천할 테니까 와서 가르칠 수 있느냐, 제가 낼수 있느냐,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아직 정식으로 임명을 받지 못했는데, 74년, 그러니까 74년인가 그때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0: 그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아직 저 사령장도 받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에 오리엔테이션에 어떤 건가로 오는지 나왔더니 저 강당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도 여러 가지 18가지 말 가지고 가르치는 와스다 대학교 어학연구소가 있는데 그 어학연구소에서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 되게 모였어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 이런 책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이 책은 회화가 중심이라서 재밌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설명이에요. 네. 근데 여러 사람이 그 여러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르는데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어는 한국어로 돌아갔는데 그때 날 보고도 한마디 해달라고. 난 생각도 안 했는데 평양에 나와서 예정도 없던 말을 하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 지금 다카마츠스카에서 고분이 발견해서 붐이 있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게 났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았다. 근데 내가 보기에 아우 한국이라고 한국어라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조생고 조생고 조선어 조선어제 한국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없었다. 그것도 나는 생각 외였었고 그런데 나도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저 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 예상 외였지만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어 책을 갖다 가르치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이 가면서 와스대학교 학생 내가 선생이 됐는데 그 선생이 된 다음에 84년대 NHK에서 그 한국어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1: 그러셨군요.
0: 네.
1: 아주 지금 60년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상당히 한국어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한국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 바뀌었죠.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우리 교포,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그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84년도에 오해 선생님이 라디오에 강사로 계셨고 그때 오해 선생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발음지도 발음지도로서 나가서 척화인이라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발음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석 달이 지났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책이 많이 팔렸었는데 7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처음에. 근데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때 말이죠 석수다지에서 투고가 많이 들어요. 투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편지가 들어오는데 어떤 편지냐면은 제일 많은 편지가 소리 목소리가 아니 우리 말을 배우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애들도 다 앞에서 라디오 앞에서 텔레비 앞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말을 공부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기 전에 아이 저 환전을 시작을 한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시작하는데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한 말이 필요한데 네. 그러게 이 섭섭합니다. 그런 수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디렉터가 허투없이 오해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텍스트는 다음번 텍스트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텍스트는 날 보고 이때 김유홍 선생님이 써달라고 그러고 그 오해 선생님은 잠시 쉬십시오. 그래서 내가 쓰기 시작한 건데 난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아, 네. 근데 내가 하는 나 서울 태생인데 네. 내가 우리 집안 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집안 식구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 하고 얘기하는 거 누정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갖다가 말로 쓰면 되는 그래가지고 그럴 때부터 내 본격적으로 강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1: 네,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 와서요,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벌써
2: 시간이
1: 다 되어버렸네요.
2: 아직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해 29일 오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며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 백악관 시추에이션 룸에서 회의를 연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신문 뉴욕타임스는 29일 트럼프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회의가 약 2시간 동안 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고위관리의 발언으로서 트럼프 정부는 합의가 가깝다고 보는 한편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를 포함해 논의가 계속되는 문제도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여러 관계자가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그 사이에 핵 문제를 협의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양국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매체들은 29일 양해각서 관련 협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전쟁 종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파르스통신은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 중에 12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1조 9천억 엔을 즉시 지불할 것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하는 레바논의 완전한 휴전이 담겨 있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란은 협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합의가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정세입니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 중인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새로운 대규모 공격이 계획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고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재차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는 5월 25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재 중인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SNS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외교가 아닌 미사일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재차 요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블라시우크 대통령 고문이 29일 키이우에서 NHK 등의 취재에 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서 사용된 러시아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회수한 전자부품을 조사했는데 사용된 것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에서 제조된 것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의존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자국의 기술을 통해 강력한 미사일을 계속해서 제조하려 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아시아와 서방의 방위 담당 강요들이 모여 안보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 안보 회의가 29일 밤 싱가포르에서 개막해 기조 강연한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또럼 공산당 서기장은 국제 질서는 위협이나 무력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자제를 통해 형성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시아 안보 회의는 29일 밤 싱가포르에서 개막해 아시아와 서방 등 약 40개국에서 방위 담당 강요와 고위 관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도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또럼 서기장은 국제 질서는 위압이나 무력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자제를 통해 형성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이 요구하는 것은 대국의 존재나 부재가 아니라 책임 있는 관여라고 지적했습니다.
1: 방위성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이나 장비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마련한 사령부에 자위관 4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령부는 나토가 2024년에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이나 장비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마련했으며 나토 회원국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가 중입니다. 방위성은 이 사령부의 자위관 4명을 파견해 다음 달부터 계획 이반과 조정 등의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9일 강요회의 후 기자단에게 자위단 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보이는 새로운 전투 방법 등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일본의 방위체제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4월부터 5월에 걸쳐 정부와 일본은행이 총 11조엔 남짓의 시장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개입으로 엔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엔화 강세가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일본은행은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 사이에 총 11조 7,349억 엔을 투입해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한 달간의 시장 개입 규모로서는 1991년 이후 최대입니다. 시장 개입의 구체적인 일자와 횟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4월 30일에는 엔화 매입 달러 매도의 시장 개입으로 엔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급격히 엔화 강세가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5월 초순에 걸쳐 급격히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엔화 시세가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서 달러당 159엔대에서 추이하고 있어 개입 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은 재작년 7월 이후 처음인데 당시는 이틀 연속 개입했고 개입 규모는 총 5조 5천억 엔 남짓이었습니다.
1: 알에서 부화시켜 키우는 이른바 완전 양식으로 생산된 장어의 일반 판매가 세계 최초로 29일부터 시험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어와 관련해서는 멸종 우려가 지적되고 있어 자원 보호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시험 판매가 시작된 것은 오이타 현에 있는 수산회사가 완전 양식한 일본 장어로 29일부터 도내 점포와 유통 대기업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냉동 장어구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쿄 주오구에 있는 수산회사가 경영하는 요리점에서는 마리당 4,500엔으로 판매됐으며 방문한 사람들이 잇따라 구입했습니다. 도쿄도 내 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은 장어를 구입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장어라서 문을 열기 4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 어떤 맛이 날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양식은 인공적으로 부화시킨 치어를 키우기 때문에 천연 치어를 포획할 필요가 없어 자원을 지키면서 공급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술로서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가 추진돼 왔습니다. 수산회사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는 등 4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 판매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타베타이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が食べたいです. 라멘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의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大丈夫?
5: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7: 北海道? 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3: 大丈夫? 顔が赤いよ。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계속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 중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90세가 넘으신 지금도 왕성하게 일본에서 학생분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0: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로서 오래 활동하고 계시는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유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재욱 씨와 제가 오늘 도쿄에 있는 김유홍 선생님의 자택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자택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누추한 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방이 이 집 앉아있는 이대 여기가 어떻게 하냐. 방이 세 방을 갖다가 한 칸으로 만들었어요. 마야 프리로서, 내가, 다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 새 방이라고 그럴까. 아, 새로운 맛이 나기 때문에 누추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새로운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2: 네. 아주 넓고 좋은 방이죠?
0: 그럼요. 선생님 네. 지금 누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넓고 저 가운데 이렇게 큰 원탑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둘러앉아서 오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도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인연인지 몰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거리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나는 통 연하장도 안 쓰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한 물 갔다 두 물 갔다 해가지고 난 세상하고 등지고 살 생각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신문에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도 나중에 나올 얘기에 나오겠지만 이바라기 놀이꽃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가지고 그 시인 덕택에 시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와서 그때마다 날 불러요. 그건 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 아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사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선생님 연락 전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는 아이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나도 다리도 부자연스럽고 아, 좋지 않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니까 앉아만 계시 좋다. 그치만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시들어 버리니까 젊은 그 활동을 했다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무리다. 그러면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했던 것이 계속이 돼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은 아유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올해 연세가

0: 어떻게 되시죠?
1: 네, 생일이 5월 26일이니까 93살.
0: 아유, 선생님밖에
1: 네.
0: 안
1: 우리
0: 보이십니다.
1: 93살이에요, 네.
2: 그러면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현역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연세에 이렇게 건강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목소리가 우선 나와야 돼요. 음성이 있어야지, 목소리, 성량이 있어야 될 텐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또, 말을 하면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라는 모음, 자음, 연습을 해야 할 텐데, 나는 그거는 계속 하고 있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에서 하는데, 뭐냐면, 아야, 어여, 우유,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차카타파라, 이러다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지르는 거, 그걸로서 시작을 하고, 그걸로 하루가 시작해서 음성이 갖다 넘어진다고.
2: 저희 아나운서들이
0: 굉장하네요.
2: 좀
0: 네.
2: 본보기가 되는데.
0: 네. 선생님께 있어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1: 아, 이 사람들. 난, 일본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살아왔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지금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살아왔다가는 남이 살게 해주었다. 그런 비동의역인데, 그런 말은 우리말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 절실히 느낀다고요. 그 사람들 덕택에 난 살아왔다고 지금 살고 있어요. 덕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2: 네. 그러면 이 선생님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 아흔이 넘으셔도 현역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젊을 때하고 지금은 어떤 또 다른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1: 물론이요. 제일 처음에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몇 번씩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 나이들도 들고 다 80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봐서 네.
0: 네.
1: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 나하고 입놀리는 연습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나는 내가 일본 말에 좋은 저 속담이 많지 않죠? 우리말도 속담이 많지만 일본 말에 나는 그게 예전부터 좋아하는 것이 일본 속담. 일본 사람들이 참 속담을 좋아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속담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할 일은 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만 한다든지 또 옛날에 지팡이를 의지할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립을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말씀 써가면서 했는데 와서 무슨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일탄력이라고 일인력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2: 그렇죠. 일본의
1: 네.
2: 달력이죠. 하루에 한 장씩 떼는 거.
1: 그래 거기에 한마디씩 다 있다고 그런 말이
2: 좋은
1: 그래서
2: 말이 있습니다. 네.
1: 그런 말을 갖다가 번역을 하자. 우리 출판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럼 이 출판사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어쨌든 그걸 번역을 하자고 하루에 일주일씩 만나서 일주일 한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 분을 갖다가 공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예정을 따가지고 했다고. 근데 하루는 처음엔 좋았어요. 예정대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하나 하는데 하루가 일주일에 일주일이 넘어가지 못해요. 일본 말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또 일본 말을 갖다가 아 이런 말은 어떠냐 이런 말이 한 가지 말, 세 가지 말, 네 가지 말로서 표현을 일본 말이 많아요.
2: 그렇죠.
1: 그런 말을 갖다가 나오면 가령 일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조용히 걷자. 남들이 이렇게 들키지 않게 걷자 하는 것 갖다가 스무사키 아르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스리야시 뭐저 앙해야시 승해야시 스리야시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그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랬더니 말을 못해 일본 사람들이 이러면 이제 아, 나 이제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찾는 세상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을 탁해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이거 찾고 찾고 찾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은 못해요. 시간이 너무 잡혀서 그래서 번역은 못하고 그냥 입놀이는 연습이에요. 입놀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2: 그것도 공부죠.
0: 공부죠. 네. 네, 소개가 늦었습니다. 여기서 김용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5년에 한국에서 일본의 메이지 대학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선구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한국어를 가르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셨을까요?
1: 네, 그 역시 NHK의 덕택입니다. NHK의 아나운서로서 일을 하고 명색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1960년대다. 60년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NHK 처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한 친화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회의에서 불려가지고 거기서 말을 가르쳐달라. 근데 그걸 나보다 윗사람이 한 분 계셔가지고 김동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초급이 끝나서 중급으로 가야 할 텐데 중급 선생이 없다 이 말에. 그게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 시작을 한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2: 1960년대라면 네. 정말 저희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1: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제일 교포 사람들도 있었,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일본 사람 가운데 관리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또 통신사 기자라든지 신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인기도 그렇게 없는 한국이지만은 그 한국을 배우려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재석으로 온 거예요.
0: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60년대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을까요?
1: 네, 김동준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손을 써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2: 아, 직접 만드시고?
1: 네.
2: 제가 듣기로는 김동준 선생님 한국의 그 학교 교과서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1: 들었는데
2: 국어 교과서
1: 네네.
2: 교재가 이렇게 없던 시절에
1: 없던 시절이요.
2: 직접 만드셨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아주 깜짝 놀란 변화 네. 한국 붐, 한류 붐이
1: 그렇죠.
2: 일본에서 일게 됐는데요. 그 한류 붐이 일면서 선생님 가르치던 학생층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있었나요?
1: 네, 좋습니다. 실은 1970년대에 들어가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보자, 또 보자, 다시 보자, 공부하자 하는 붐이 있었어요. 아. 그때 뭐냐면 기마민족설이라고 일본의 기원, 일본인의 기원이 어디냐, 기마민족이다. 이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한국계 사람들이 우리의 원류가 아니냐 이런 설이 유력해져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다카마츠스카라고 하는 데서 72년인가 73년에 고분이 발견됐어요. 네. 그때 고분이 발견됐는데 그때 말이죠.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던 오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은 도쿄 대학교에 우리말 선생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와세다 대학교 강사로 계셨거든. 그 선생님이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서 날 보고 와세다 대학 어학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가르치는데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서 추천할 테니까 와서 가르칠 수 있느냐 제가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아직 정식으로 임명을 받지 못했는데 74년 그러니까 74년인가 그때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아직 저 사령장도 받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에 오리엔테이션에 어떤 공간으로 오는지 나왔더니 저 강당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도 여러 가지 18가지 말 가지고 가르치는 와세다 대학교 어학연구소가 있는데 그 어학연구소에서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 되게 모였어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 이런 책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이 책은 회화가 중심이라서 재밌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설명이에요. 네. 근데 여러 사람이 그 여러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르는 데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어는 한국어로 돌아갔는데 그때 날 보고도 한마디 해달라고.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벼랑간에 나와서 예정도 없던 말을 하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아 지금 다카마츠스카에서 고분이 발견해서 붐이 있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게 났는데 어쨌든 기분 좋았다. 근데 내가 보기에 아우 한국이라고 한국어라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조선어 조선어제 한국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없었다. 그것도 나는 생각 외였었고 그런데 나도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상 외로지만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앞으로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할까 나는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어 책을 갖다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이 가면서 왔을 때 학생, 내가 선생이 됐는데 그 선생이 된 다음에 84년대 NHK에서 그 한국어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0: 그러셨군요.
1: 네.
0: 아주 지금 60년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상당히 한국어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한국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 바뀌었죠.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우리 교포,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그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84년도에 오해 선생님이 라디오에 강사로 계셨고 그때 오해 선생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발음지도로서 나가서 첫 과연이라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발음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석 달이 지났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책이 많이 팔렸었는데 7만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처음에. 근데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때 말이죠 사극소설지에서 투고가 많이 들어요. 투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편지가 들어오는데 어떤 편지냐면은 제일 많은 편지가 소리 목소리가 아니 우리 말을 배우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애들도 다 앞에 라디오 앞에서 텔레비 앞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말을 공부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기 전에 아이 환전을 시작을 합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시작하는데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한 말이 필요한데 네. 그러고 이 섭섭합니다. 그런 수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디렉터가 허투없이 오해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텍스트는 다음번 텍스트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텍스트는 날 보고 이때 김유호 선생님이 써달라고 그러고 그 오해 선생님은 잠시 쉬십시오. 그래서 내가 쓰기 시작하는 건데 난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근데 내가 하는 난 서울 태생인데 네. 내가 우리 집안 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집안 식구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 하고 얘기하는 거 누이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갖다가 말로 쓰면 되는 그래가지고 그럴 때부터 내 본격적으로 강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0: 네,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 댁에 와서요,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벌써
2: 시간이
0: 다 되어버렸네요.
2: 아직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6: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6: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6: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6: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타베타이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6: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が食べたいです. 라멘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6: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6: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의 가요는?
6: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大丈夫?
6: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6: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 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3: 大丈夫? 顔が赤いよ。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해 29일 오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며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 백악관 시추에이션 룸에서 회의를 연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신문 뉴욕타임스는 29일 트럼프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회의가 약 2시간 동안 열렸지만

0: 트럼프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고위관리의 발언으로서 트럼프 정부는 합의가 가깝다고 보는 한편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를 포함해 논의가 계속되는 문제도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여러 관계자가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그 사이에 핵 문제를 협의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양국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매체들은 29일 양해각서 관련 협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전쟁 종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파르스 통신은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 중에 12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1조 9천억 엔을 즉시 지불할 것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하는 레바논의 완전한 휴전이 담겨 있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란은 협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합의가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정세입니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 중인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새로운 대규모 공격이 계획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고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재차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는 5월 25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재 중인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SNS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외교가 아닌 미사일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재차 요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블라시우크 대통령 고문이 29일 키이우에서 NHK 등의 취재에 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서 사용된 러시아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회수한 전자부품을 조사했는데 사용된 것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에서 제조된 것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의존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자국의 기술을 통해 강력한 미사일을 계속해서 제조하려 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아시아와 서방의 방위 담당 강요들이 모여 안보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 안보 회의가 29일 밤 싱가포르에서 개막해 기조 강연한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또럼 공산당 서기장은 국제 질서는 위협이나 무력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자제를 통해 형성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시아 안보 회의는 29일 밤 싱가포르에서 개막해 아시아와 서방 등 약 40개국에서 방위 담당 강요와 고위 관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도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또럼 서기장은 국제 질서는 위압이나 무력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자제를 통해 형성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이 요구하는 것은 대국의 존재나 부재가 아니라 책임 있는 관여라고 지적했습니다.
1: 방위성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이나 장비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마련한 사령부에 자위관 4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령부는 나토가 2024년에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이나 장비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마련했으며 나토 회원국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가 중입니다. 방위성은 이 사령부에 자위관 4명을 파견해 다음 달부터 계획 이반과 조정 등의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9일 강요회의 후 기자단에게 자위단 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보이는 새로운 전투 방법 등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일본의 방위체제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4월부터 5월에 걸쳐 정부와 일본은행이 총 11조엔 남짓의 시장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개입으로 엔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엔화 강세가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일본은행은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 사이에 총 11조 7,349억 엔을 투입해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한 달간의 시장 개입 규모로서는 1991년 이후 최대입니다. 시장 개입의 구체적인 일자와 횟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4월 30일에는 엔화 매입 달러 매도의 시장 개입으로 엔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급격히 엔화 강세가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5월 초순에 걸쳐 급격히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엔화 시세가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서 달러당 159엔대에서 추이하고 있어 개입 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은 재작년 7월 이후 처음인데 당시는 이틀 연속 개입했고 개입 규모는 총 5조 5천억 엔 남짓이었습니다.
1: 알에서 부화시켜 키우는 이른바 완전 양식으로 생산된 장어의 일반 판매가 세계 최초로 29일부터 시험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어와 관련해서는 멸종 우려가 지적되고 있어 자원 보호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시험 판매가 시작된 것은 오이타 현에 있는 수산회사가 완전 양식한 일본 장어로 29일부터 도내 점포와 유통 대기업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냉동 장어구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쿄 주오구에 있는 수산회사가 경영하는 요리점에서는 마리당 4,500엔으로 판매됐으며 방문한 사람들이 잇따라 구입했습니다. 도쿄도내 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은 장어를 구입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장어라서 문을 열기 4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 어떤 맛이 날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양식은 인공적으로 부화시킨 치어를 키우기 때문에 천연 치어를 포획할 필요가 없어 자원을 지키면서 공급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술로서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가 추진돼 왔습니다. 수산회사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는 등 4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 판매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はい!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5: 大丈夫?
0: 괜찮아?
5: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おや?大丈夫?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6: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6: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6: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6: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6: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6: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6: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6: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大丈夫?
6: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6: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ビーキーズでステインアライブをお届けしました。今夜の2時台ラストナンバーはこの曲です。アースウィンド

タ、ボササ、リオサ、リオドコサ、ブラジルサ、ブラジルドコサ、サンバサ。

和之助そらごろです。誰にも頼まれていませんが、寄席の歌を作りました。寄席ぼさと言います。

余生は余生で、余生は余生で、余計なお世話で。